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함덕서 16살의 대일완살단 고아르방 하는 말이 수박은 갈쟁함인 묵은해의 수박먹당 진룩맛 좋은실 만리왕 시북의 기회왕 정지공쟁이의 거렁 낫떳당 4월 말쯤 되영 수박실 아라내용 멸망 삐죽삐죽 하영감인 몰맹진건 의디대겨 불고 윤진건 세긴 오종광 불채막에 대 명나둔 불채날라당 삐어주멍 잘 진루당 달포되어가감인 두어발 거려가당 고장피멍 동맥이 맞쥬 경함인 구배 달린 건 타불고 거리 하나의 낯성만 냉겨더심해 도시 한 달 넘어 사감인 동맥이가 사발 만석한당 7월 중순쯤 되민 요강단 지만이 하영 꼭지가 뱅뱅 오그라지멍이 쭈게 잘 익은 수박 골라내영 팔레가쟁함인 말구르마에 니기방장하게나 동글 넓직하게 맹탱일장 바닥에 보리집 갈멍 선어단 잘개왕 성한 오일장강 팔민 잔건 한댕이에 2-300원 굵은건 500원 받아 신디 그 시절 하루 회원 검질맹 쿰이 30원이라 나서